0: 내가 이럴 거야. 아, 따뜻할 거야. 자, 봐. 너는 우리 숫자에서 이러고 들어야 된다.
1: 자, 다른 좀 먹으면 저도 할 거야. 다른 좀 먹으면 하나 없을 거야.
0: 무조건 좀 이제 가야겠습니다. 알아, 자, 찌.
1: 찌.
0: 머리 쓴 거 나와.
2: 멋있지?
1: 야!
0: 냄새 어때? 가고. 냄새 좀 돼.
3: 여기는.
0: 좋은데요? 좋아. 가고. 장사 살간들. 가고. 제가 대머드 쪽. 제가 야채 들어가고 돼. 아이 아이. 대신 들었지 예쁘죠, 저야. 다리가 늘 좋고.
4: 草原上。 每户牧民的马印都独一无二，太阳纹、月亮纹、草叶纹，每一道印记都取自天地万物。马印所在，便是家园所在。
0: 아시오타타타가친다포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来，打那个。